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

같이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7: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12:00.

0: Japan, Busan, Yongbangsa.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혼의 교집합.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부디 앞으로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3:00 o'clock.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1: 먼데이 그루브.
0: 헬로 헬로. Welcome everybody.
2: 안녕하세요.
0: This is Monday Groove. TJ's in the house. 안녕하세요, TJ 씨.
2: 안녕하세요.
0: How are you?
2: 네. I'm good.
0: Good?
2: Yes, all good.
0: Are you 부산 그루브?
2: Yeah, yeah.
0: 주말에 뭐 했어요?
2: 이번 주말에 별 거 없었어요.
0: 아,
2: 이번
0: 진짜로?
2: 주말 별 거 없었고 일요일 날 정말 쉬었어요.
0: 아, good.
2: 원래 이제 쉬는 일요일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 해운대 산책하는 건데 그걸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즐겁게
0: 뭘
2: 놀았습니다.
0: 먹었어요 어제? What did you eat yesterday?
2: 와, 어저께 양곱창 먹었어요.
0: 진짜로?
2: 친구 만나가지고 양곱창에. 약간 소맥 뭐.
0: 어, oh, good.
2: 네네.
0: 양곱창, 양곱창 네. is not yang, right?
2: Yeah.
0: So 양곱창 is not like sheep, right?
2: Yeah, 맞아요.
0: 양 아니죠.
2: 맞아요. 양은 그 소의 내장의 부분이에요.
0: So that
2: 위가 뭐죠? 위가 뭐였지? 뭐?
0: Stomach.
2: Stomach. Yeah.
0: So it's the intestines of a cow. But the difficult thing when you say 양곱창, it sounds like sheep intestines.
2: Aha.
0: 양은 sheep잖아요.
2: Yeah.
0: So yeah, very confusing. 아무튼 this 네네. is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of Busan Groove. This is a bit of a project to turn TJ Shi into a global star. So we're gonna sing some songs and we're going to break down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we're going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English and Korean. 한국어도 영어도 둘 다 하는 코너입니다.
2: 예.
0: 그래서 TJ 씨 먼저 네. 좀
2: 노래를 해볼까요?
0: 부탁할게요.
2: 오늘의 노래를 네. 해보겠습니다.

0: 아, 뒤에 가사를 놓쳤어요.
1: 아, 예. 아니, 괜찮아요.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and
0: rainbows and
1: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That's a hard song. 아. It's very high. 예. 너무 높아요.
2: 아, 그랬어요?
1: 예.
2: 지금은
1: 아, 이 노래 그냥 자체가 그 높은 거예요.
2: 그런 것 같아요.
1: 예.
2: 약간 아 지금 키를 제 키에 맞췄어요. 그 원래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 칼라 브루니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버전인데 그 버전으로 하려고 하면 키를 또 다르게 하면 아마 너무 잘 어울리실 건데.
1: 어, 예. 나는 괜찮은데 아. I just always ruin your song, you know? Every time 같이 부를 때
2: 네네.
1: 나 연습 안 하고 그냥 망치는 거예요.
2: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네, 그냥 좋아. 네.
1: 아무튼 예. Moon River.
2: 예.
1: 아 그러면은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2: 사실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그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불러서 엄청 유명해진 노래잖아요.
1: 그러니까.
2: 근데 가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물론 직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사를 보고 뜻을 해봤었을 때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가사의 뜻이 있더라고요.
1: It's very so the lyrics are beautiful of this song. And they're very simple. They're very simple lyrics, but this song is very very famous. Of course, Audrey Hepburn sang it in Breakfast at Tiffany's. And actually, they wanted to cut this song from the movie, but Audrey Hepburn said no because it was anyway. Yeah, 결국에는 yeah. they kept the song in the movie. 이 아하. 노래는 원래 yeah. 영화에서 너무 느린다고 생각해서 빠질까 싶어서 Audrey Hepburn 배우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It was actually Blue River. 원래 이 제목은 Moon River 아니었고 Blue River였어요.
2: Blue River.
1: 네.
2: 어. Blue River 많이 쓰는 말인가요?
1: Blue River? No. 그리고 Moon River 약간 로맨틱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이고 약간 Peter Pan 같은 느낌인데 Blue River 약간 뭐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2: 네. 네. 이 단어 이 가사의 의미를 보니까 문 리버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문 리버라고 표현해서 너 이렇게.
1: So it's more 네, it's more 하더라고요. like what would you say like more poignant title. Blue River is just Blue River. Oh, listen behind here. And this is Carla Bruni version.
2: Yeah.
1: Oh, so beautiful. Lisa Young님, thanks for choosing such a classical song from way back in 1961. 맞아요.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TJ씨가 이 노래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가사에 뭐 pronunciation 발음하는 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2: 사실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원데이 그룹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2: 그래서 지금 오늘 있었던 저는 항상 노래 부를 때 I'm을 그냥 I'm 이렇게
1: 맞아요.
2: 하고 네. You're 이것도 여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칼라보리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하면서 그런 거 되게 고마워하면서 또 불렀습니다. 네.
1: So I 오늘, think 네.
2: 오늘도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이 부분도 there도 원래는 그 그냥 했으면 there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1: yeah, there's
2: 그냥 there's such a lot of
1: 맞아요 yeah. because there's such ss 그래서 yeah. 뒷부분은 s 앞부분은 s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여서
2: 아.
1: There's such a lot of snow. There's such. There's such a. There's such a.
2: There's such a.
1: Perfect.
2: Yeah, there's such a.
1: And 그리고 I'm going 말고 going.
2: Going.
1: Going.
2: Going.
1: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Going.
2: You're going. I'm going. Yeah.
1: I'm Easy.
2: Going your way.
1: 근데. Yeah. One word in here 네. that I would really pronounce a lot. 이 가수 아 그 가사에 아주 틀림없이 yeah. 아주 막 쉽게 pronunciation 해야 되는 부분이 drifters.
2: Drifter.
1: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Because
2: off to see the world.
1: Yeah. drifters이라는 말이 조금 로맨틱하고
2: 네.
1: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
2: 네.
1: 뿐만 아니라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S 하고 O 붙어서 너무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2: Yeah.
1: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아 어. 어, 좋아.
2: Drifters.
1: 아 노래 좋다. 아 yeah. 맞아요. Drifters. Drifters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2: 여행자 아니에요? 뭐
1: 여행자.
2: 방랑자.
1: 보다
2: 떠돌이.
1: 여유가 있고 아무 일이 없고
2: 아.
1: 그리고. 뭐 가는 방향도 없습니다.
2: 아,
1: 그냥
2: to drifter.
1: 뭐 가을에 나무 잎이 떨어지면서 바람을 착 타면 그거는 drifter 같은 느낌이에요.
2: 네.
1: 그래서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2: 아, 아 제일 좋네요. 네.
1: 엄청 좋죠. 좋습니다. 착한맛 님생, 헬로 안녕하세요. 황장. They're just talking to each other. Not talking to us. Ah, never mind. 아 그러면은 영어 문제가 없어요?
2: 어 문제는
1: 진짜 잘했어요.
2: 아 문제는 있는데 일단 그것을 점검 받고 싶었어요.
1: 예, 아까 오케이.
2: 그 발음을 좀 점검 받고 싶었고 어 일단 계속 가서 이 노래 가사가 또 생각보다 좀 어 이렇게 좋은데 시처럼 짧아가지고 되게 뭐 네
1: 맞아요
2: 그렇게 보고
1: 그리고
2: 있었습니다.
1: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진짜
2: 네, 네.
1: 저번 주에 뭐지
2: 오블라디 오블라디
1: 오블라다
2: 네.
1: 너무 빠라 진짜 리듬이 너무 너무 빠르고
2: yeah. with a couple of
1: with a couple of kids yeah 맞아요 yeah. 어렵다
2: yeah.
1: 아 그러면은 우리 뭐 배울까요 오늘
2: 오늘은 그래서 그 안부 인사 또 묻는 건데. 저번에는 이제 밤에 인사했던 것 같은데
1: 네네.
2: 오늘은 이제 잘 아침에 잘 잤어?
1: 아침 아니면 뭐, 인사. 오케이 아침 인사 보통, 잘 잤어?
2: 보통 good morning.
1: Good morning is good. Yeah.
2: Good morning.
1: Yeah.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2: 예.
1: 기본적인.
2: 네네.
1: 예. 근데 잘 잤어? 뭐 치지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If you want to say 잘 잤어 in English, what do you think? 어려워요.
2: 어려워. 한국말로 하면
1: 잘 잤어.
2: 잘 잤어. 잘 잤어.
1: so 잔다 sleep. 잤어 is sleep. Same.
2: 아, 네.
1: In when you're asking someone, so you would say, did you sleep well?
2: 아, did you sleep well?
1: Did you sleep well?
2: 실제로 많이 써요.
1: 어.
2: 어.
1: Did you sleep well? 잘 잤어.
2: Well?
1: Yeah. 어, 잘 잤어? Did you sleep well?
2: Did you sleep well? Yeah. Oh.
1: Good.
2: Oh, nice. 좋습니다.
1: And also, 그리고 그거는 did you sleep well?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이 있고
2: 아.
1: 다들 네트워킹 행사 한 다음에 뭐 헤어져서 바로 방에서 자고 다시 아침 미팅이 뭐 다시 만나서 아침에
2: 네, 네.
1: 어, 잘 잤어요? Did you sleep well? 아, 네네. 침대가 너무 편해서 잘 잤다.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어입니다.
2: 좀 딱딱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1: 네, 괜찮아요.
2: 오, 네.
1: 네. 네네네. Formal하게.
2: 네.
1: Did you sleep well?
2: 네.
1: 이렇게.
2: 네.
1: 완전 polite합니다.
2: 아, 네.
1: 돌봐주는 표현입니다.
2: 네, 네.
1: Okay. Anything else? What else? 또?
2: 뭔가 그러면 아침이 좀 지나서 친구들 만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기분이 어때요? 뭐 이렇게.
1: 아, 그냥 how are you?
2: How are you?
1: Yeah.
2: 어.
1: 그 더 깊게 하고 싶으면 how are you feeling?
2: How are you feeling?
1: 근데 영어로 How are you feeling이라고 하면 이게 뉘앙스가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How are you feeling?
2: How are you feeling?
1: 예를 들면 어제 밤에 맥주 too much 마셔서 오늘 아침에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0: 아니면 어제 여자친구랑 싸웠다.
1: 아.
0: 그 다음날 How are you feeling?
1: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걸 아는 거네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네요.
0: 네. 아,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How are you? 그냥 오픈하게
1: 네.
0: 별일이 있어도 없어도 How are you?
1: How are you?
0: 근데 How are you feeling? 어떤 왜냐면요. 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오늘 좀 네, 조심하게 물어볼 거예요.
1: 네.
0: How are you feeling?
1: How are you feeling?
0: Yeah. 좋아요. 네. 가사에서 Huckleberry Friend. 아, Huckleberry Friend. 네. 박 PD, you want to know what Huckleberry means? Huckleberry is a berry.
1: Huckleberry가 그 무슨 소설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그 주인공 아니고 어떤 출연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허클베리라고 표현했다고 들었어요.
0: 그러면은 왜냐면요. Huckleberry Finn 그 아세요? Huckleberry Finn.
1: Huckleberry Finn이 그
0: 아니 Huckleberry Finn F-I-N-N 소설
1: 예, 맞아요,
0: 책에서
1: 맞아요.
0: 나오는
1: 네.
0: 거잖아요. 근데 네. Huckleberry Friend 약간 옛날 노스탈지아 있는 친구예요. 완전 잘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I'm gonna translate this so that I know how to.
1: Huckleberry Friend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가 보죠. 그러면
0: 순수하며 평생 지속될 유대감을 공유하는.
1: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하나 있긴 한데 참 방송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0: 네. 그러면 넘어갑시다.
1: 네, 넘어갑시다. 네. 네.
0: 근데 Huckleberry Friend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해요. Huckleberry Friend 진짜 옛날 말. 진짜 촌스러운 말이에요.
1: 그러면 절친 절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뭐 그냥 예 맞아요.
1: 그 뭐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로
0: Best friend.
1: Best friend.
0: BFF.
1: BFF.
0: 근데 Huckleberry Friend 완전 뭐 소설책에서 나오는 것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사에서만.
1: 가사에서. 물리버 가사에서.
0: 가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하루 보내. 그거는 적혀 있었어요.
1: 네네네.
0: 그러면은
1: 좋은 하루 보내.
0: 좋은 하루 보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DJ 씨? 좋은 하루 보내.
1: Have a nice day.
0: Perfect.
1: Yeah.
0: Good. Bye bye. Finished. Have a nice day.
1: Have a nice day.
0: Have a nice day. 근데 영어로 nice, good 그런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빈자리인 것 같습니다. Have a nice day.
1: Have a nice day.
0: 오케이. 뭐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대신에 have a nice day 대신에 Have a great day.
1: 아, have a great day.
0: 아니면 enjoy your day.
1: 아, enjoy your day.
0: 이거는 much better예요.
1: 진짜 좀 좋다.
0: Enjoy your day.
1: Enjoy your day.
0: 네.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도 되는데 박PD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0: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one. 그것도 괜찮은데. 약간 informal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한테 have a good one 그래 bye bye 근데 비즈니스 쪽에 have a good one 안 돼요 have a good one 약간 좀 친구끼리 하면
1: 비즈니스 쪽에서는 enjoy your day 이렇게 네. 하는 거 괜찮아요
0: 아니면 진짜 진실로 얘기를 하면 더 뭐 감정 나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have a wonderful day.
1: Have a wonderful day.
0: Have a spectacular day. 그래서 이거는 too much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면 이거 잘 맞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TJ 씨가 진짜 착한 사람이고 너무 활발한 뭐 행복한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서 예. 이렇게 have a super day, have a fantastic day.
1: 아.
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오, 멋있네요. Have a fantastic day. 오.
0: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1: 아.
0: have a terrible day. Have a bad day. I hope you
1: 좀 욕 아니에요. 그렇게
0: 하면 terrible day. 아, 근데 네. 뭐 혹시 필요하면
1: 아, 네.
0: 알면 좋겠어. And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1: Yeah. See you again 고맙습니다. next week.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All 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Busan Opera House 발레단 선임 지도위원 이주호라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와 그리고 양산에 있는 증산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 저는 아이디 발레 스튜디오에서는 성인 취미 발레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예비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 약 9월 달에 한국에 완전 들어왔고요.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작품을 또 기획하고 안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왜 부산에 자리 잡았는지 어떻게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부산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저는 한국에 귀국을 한다면 제 고향인 부산에서 제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좀 더 다양한 후배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3: 이주호 원장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아침 9시부터 이제 성인 취미 개인 레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시부터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에 가서 이제 저희 새로운 작품을 위한 무용수들 지도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와서 이제 저희 학생들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엘리트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3: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꿈꾸던 소년이 발레리노가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인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2: 아마 그 중3 때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는 발레를 시작했는데 사실 뭐 발레리노가 되겠다라는 큰 뜻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발레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흥미를 못 느끼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친구들, 남학생들, 제 또래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서 이제 함께 좀 좋은 경쟁이죠. 경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발레에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3: 부산 예고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한 학생이었고 한예종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경쟁을 하셔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주호라는 사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제일 중요한 건 집념과 의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3: 국립발레단, 홍콩발레단, 에스토니아 국립발레단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꿈꾸는 길을 걸으셨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부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이제 파리에서 이제 뱅센파크에서 이제 러닝을 뛰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유럽에서 예술에 대해서 좀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고향 부산에 와서 좀 많은 후배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3: 부산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에 주변에서 아깝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물론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거다. 막상 현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부산에 있는 이유는 그런 제반을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대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반대로 부산에서 현재 활동하시면서 이래서 부산 청년들이 떠나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 제일 중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일단 영위할 수 없다는 게 좀 가장 힘들고 본인들이 원하는 자아실현 그리고 가치를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과 제반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저는

0: 잠재력과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부산에 남을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10년 뒤 이주호님께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부산에 남는 것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꼭 믿고 있고 저 역시 부산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들을 꼭 키워내고 그러한 예술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조금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1: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산은 뭐뭐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나에게 부산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해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4: chance. I call him.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6: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0: the valley, the entire energy dissipated and melted the ice, and that triggered the debris flow, and the debris flow went through the valley, carrying all the sediment, rocks, boulders, trees, whatever was on its way, and devastated the downstream area.
1: 네, 초반에는 많은 추측과 추정들이 있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의 bedrock이라는 이 기반암이 붕괴되며 그 위에 있던 다량의 빙하와 잔해가 함께 붕괴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빙하들이 1200m, 무려 에펠탑의 3개의 깊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깊은 계곡에 떨어지며 그 에너지와 힘이 퍼지면서 얼음이 녹고 잔해들이 산비탈 아래로 쏟아지며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So that was definitely a terrifying incident, as many of you saw. And now we know it's from a bedrock collapse. 네, bedrock이라는 표현은요, 침대를 뜻하는 BED와 동일한 스펠링입니다. 기반. 기반암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안반이나 또 근본적인 것, 무엇인가의 밑에 놓여 있는 것으로도 비유적으로 쓰일 수 있죠. So we literally talked about the geographical bedrock. However, we can hear expressions like honesty is the bedrock of any healthy relationship. 자, 어떤 건강한 관계든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honesty, 진실함이다. People will say, experts will say agriculture is considered the bedrock of civilization.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농업이 bedrock of civilization, 문명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something a little more casual? A ton, T-O-N, a ton of. 자, 1톤을 얘기하는데요. A ton of something이라면 이렇게 1톤이 아니라도 엄청난 양이라고 캐주얼하게 쓰일 수 있겠죠. So even the experts said this bedrock contained a ton of ice and glacier, maybe not a literal ton. But you can also say things like, you know, I have a ton of work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때, you can say I have a lot of work, but also a ton of work for emphasis. Okay, let's go back to our main story, because a lot of experts and a lot of speculation has been made about climate change. 자, 이 현상이 기후 변화와 어떤 영향과 연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Climate change is a broader trend. We do know that attribution of any single event to a climate change aspect will take some time. We need a lot more data. We need a lot of verification in order to pinpoint that. What we do know, as you led in your initial report,
2: right,
0: that these mountain ranges are rapidly warming. We do know that the glaciers are disappearing from the Himalayan mountain ranges, or at least retreating very rapidly. One other factor, and which is the very important factor to think about, especially in light of this particular event, is to think about the permafrost. So the mountain permafrost is thawing very rapidly as well. And as the permafrost thaws, it can make these mountain, which looks rigid, which looks tall and not movable at all, can be very vulnerable and may fall. And when it falls or when it detaches because of the permafrost thawing, it can have such impact. So the point that I want to make sure that your viewers understand and think about is the climate change is an underlying cause in many, many events, but attributing any single event takes a little bit more time.
1: 네, 모든 자연 현상을 기후 변화의 탓이라고 단정 짓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가 일단은 전문가의 결과였습니다. 자, 기후 변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정확한 원인으로 짚기 위해서 핀포인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데이터 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에 따르면 확실한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 빠르게 녹고 있고 이 얼음과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밑에 permafrost라고 하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이 지형이 빠르게 녹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산은 rigid, 굳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변화에 취약한 지형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So I do want to point this out. 자, 녹다라고 말하는 melt, 하지만 thaw, T-H-A-W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일상적으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녹다, melt는 you freeze ice, freeze water, that's ice, and then the ice melts into water. 자, 알고 있는 얼음이 녹을 때,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녹다죠. 하지만 thaw,

0: 해동하다. 즉 우리가 냉동실에서 있는 피자, dumplings, meat 이렇게 원형은 유지하지만 이 얼어있는 기운이 빠지는 걸 thaw, T-H-A-W라고 하죠. So in the expert's example, the permafrost, because that's land, that land is rapidly thawing. And final term here is rigid, 단단하거나 엄격한. 하지만 또 사람이 rigid하다면 융통성이 없는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So the company has a very rigid corporate culture. 그렇다면 이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규율이 엄격한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So once again, climate change is definitely here. It's certainly making impacts, but again, as the expert said, let's be prudent about making judgments. All right,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자, 여러분 어릴 때 용돈 받으셨나요? 용돈 얼마나 받으셨나요? 지금도 받으시나요, 혹시? 자, 이 용돈이 그냥 받는 돈이었나요? 혹은 내가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집안일을 했을 때 이 대가성으로 받는 돈이었나요?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경제, 또 보상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용돈인데요.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here is Professor Ashley LeBaron Black of Family Life at Brigham Young University. 네, 일단 첫 번째로 용돈을 주던 주지 않던 아이들이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유 들어보시죠.
1: Several great outcomes from children being involved in chores and having some responsibilities with housework and things like that. So some of the outcomes of chores are pro-social behavior later, better problem solving, better health and academic success, peer relationships, even higher life satisfaction for kids who had consistent chore responsibilities growing up. So it seems to really teach kids some really important lessons, give them some great experience that is important for their development across several domains. Helps build concern for other people, helps build collaboration with others and teamwork, and it's just good for building work ethic for, you know, kids to realize that they need to contribute, that these things don't just magically appear. There's not a, you know, a fairy who comes and makes dinner.
0: 네, 어린아이들이 집안일을 하면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행동, 문제 해결 능력, 또 삶의 만족감까지 이런 다양한 교훈을 얻고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단순히 나의 일만이 아닌 우리 집안의 일에 기여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성실성을 길러준다고 하네요. 자, 이 방송 듣는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But you teach them a lesson. 자,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you teach someone a lesson. 교훈을 가르쳐주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지만 혼내다, 훈계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서 맥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The English name for that is teach you a lesson. 여기서는 정말 혼내거나 훈계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And then I really like this term. Work ethic. E-T-H-I-C. Ethic은 뭔가 이런 your moral. 하지만 work ethic, 노동관이나 근면성,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자세나 일을 대하는 태도를 포괄해서 말하는 표현인데요. So the expert said, doing chores can help build work ethic.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어린이들이 나중에 근면성실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So I looked it up. So work ethic is being on time, having a good attitude, kind of enjoying work and working hard. So work ethic. All right, moving on to our second question. 하지만 집안일 너무나 좋죠? 용돈도 필요하지만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용돈을 주는 것은 또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돈을 줘야 하는지 advice 들어보겠습니다.
1: Allowances or just getting money into kids' hands regularly for them to practice with and manage is really important on the one hand. So we want to get kids money regularly to become financially literate. But on the other hand, we don't, you know, want them to always expect to be paid for chores because that, right. Unfortunately, isn't the case as an adult. And so, and we want them to also, at the same time, make the connection between work and money, though, but also understand that some work in life is actually not paid but needs to get done anyway. Ah. So I think what you described is a great...

0: potential way to balance these competing interests where there are maybe some routine household chores that children are just expected to do. Mm-hmm. But if we want to help them get excited about opportunities to earn money from hard work, mm-hmm. maybe extra chores, you know, really hard things mm-hmm. like, you know, cleaning, you know, a hard thing that they're not used to cleaning regularly, that might help them kind of recognize that by going above and beyond, mm. you know, by working hard, they might be able to earn money.
1: 네, 용돈을 받고 쓰면서 아이들이 경제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집안일을 한다고 돈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살면서 무급으로 일할 때도 또 돈을 받지 못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상반되는 가치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부모님과 보호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는 집안일은 돈을 주지 않되 하지만 더 힘든 가끔씩 하는 이런 큰 일들을 보상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So that's a really nice advice. All right, so let's talk about this financial literacy. 어린이들이 용돈을 받으면서 financially literate 한다고 하는데요. Literate, L-I-T-E-R-A-T-E. 자, 첫 번째 뜻은 글을 읽을 수 있는입니다. But it can also mean 문해력이 있는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media literacy라고 많이 듣죠, 요즘. So media literacy is about how you can distinguish fact in the media. Financial literacy, computer literacy, 다양한 literacy, 이 문해력이 있겠습니다. And finally, expect. Haley, we know what that is. 하지만, do you? 자, 기대하다라는 뜻을 expect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정확한 뉘앙스 알고 계시나요? So, kids should do routine chores as expected. 자, 여기서 기대는요. 예상하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게 expect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정말 기대가 되는, 설레는 그런 것들은 look forward to. So, for example, maybe your boss wants you to come in to work over the weekend. That's terrible. He or she can say, I expect to see you this weekend. 기분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걸 오는 게 I expect to see you. 하지만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 데이트가 있다. Then you are looking forward. So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this weekend. 이 차이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So there we go. How much did you get while you were a kid? Did you do that? You know, did you learn financial literacy? Will we teach our children financial literacy? A lot of food for thought via this interview. So while you mull that over,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Wanderlust by Paul Pathra.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2: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Kids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Kids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Kids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4: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3: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4: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5: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o Bangsong.

0: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0: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계산하이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있습니다.
2: Oh, honey, how about barbecue for dinner? Let's go over there and buy some meat. Since this is a market, I think it'll be fresh, delicious, and affordable.
3: 그래, 자기야. 그런데 저기 저 아줌마 무서워 보이는데.
2: Oh, honey, it's okay. She's human too. No matter how introverted we are, we should at least know how to order meat in a place like this.
0: 아이고, 젊은 양반 들어서 있어. 고기 좀 줄까예? 꽃등심, 최상등급으로, okay?
2: May I?
0: 에헤이, 목소리가 왜 이래 목이 갔노? 뭐라고요? 메야? 메야? 라고요? 꽃등심이 뭐냐고? 이곳이 있어요. 이 마블링이 쭈르르르르한 게 무언 입에서 고기 꽃이 쭈르르르르르 하는 그게 꽃등심이다, 인겨.
2: That looks a little too much for us. Could you give us a little less?
0: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기부는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1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카드 플리즈. 자, 맛있게 드셔. 또 있어. 바이바이.
2: Okay, honey, let's go back home quickly.
3: 아니,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얼른 다시 가서 당장 환불하자. 이제 자기가 앞장서라.
2: I went through all that trouble to order this and pay for it. Now it's your turn then. Lead the way.
3: 아, 자기가 해라. 나는 꿈에서도 환불 못하는 사람이라고.
2: Oh, honey, you lead the way, please.
0: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또 왔네. 인자는 또 뭐 살랐고요. 요 차돌박이 어쩌습니까? 기름이 자글자글. 아, 얼마나 좋다고. 어이소, 보이소.
4: 오늘 배워볼 표현, 앞장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Lead the way.
4: Lead the way.
2: Lead는 이끌다. The way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길을 이끌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앞장서서 가, 네가 안내해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가세요 또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please를 붙여서 please lead the way 라 하면 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2: Lead the way.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7: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8: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bang.

0: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부산.
1: 그루브.
2: 부산 그루브.
1: 부산.
2: 그루브.
1: 먼데이 그루브. Hello, hello. Welcome, everybody.
2: 안녕하세요.
1: This is Monday Groove TJ's in the house. 안녕하세요, TJ 씨.
2: 안녕하세요.
1: How are you?
2: 네, I'm good.
1: Good?
2: Yes, all good.
1: Are you nice. 부산 그룹?
2: Yeah, yeah.
1: 주말에 뭐 했어요?
2: 이번 주말에 별 거 없었어요.
1: 아,
2: 이번
1: 진짜로?
2: 주말 별 거 없었고 일요일 날 정말 쉬었어요.
1: 아, good.
2: 원래 이제 쉬는 일요일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 해운대 산책하는 건데 그걸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즐겁게
1: 뭘
2: 놀았습니다.
1: 먹었어요 어제? What did you eat yesterday?
2: 와, 어저께 양곱창 먹었어요.
1: 진짜로?
2: 친구 만나가지고 양곱창에 약간 소.

0: 소맥 뭐.
1: Oh, good.
2: 네네.
1: 양곱창. 양곱창 네. is not yang, right?
0: Yeah.
1: So yang 양곱창 is not like sheep, right?
0: Yeah, 맞아요.
1: 양 아니죠.
0: 맞아요. 양은 그 소의

0: 잖아요.
1: Yeah, yeah, yeah.
0: So, yeah. Very confusing. 아무튼 this 네네. is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of Busan Groove. This is a bit of a project to turn TJ Shee into a global star. So we're going to sing some songs and we're going to break down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we're going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English and Korean. 한국어도 영어도 둘 다 하는 코너입니다.
1: 예.
0: 그래서 TJ Shee 먼저 네. 좀
1: 노래를 해볼까요? 부탁할게요. 오늘의 노래를 네. 해보겠습니다.

0: 아, 뒤에 가사를 놓쳤어요.
1: 아, 예. 아니, 괜찮아요.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and
0: rainbows and
1: waiting a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That's a hard song. It's very high. 너무 높아요.
2: 아, 그랬어요?
1: 예.
2: 지금은
1: 이 노래 그냥 자체가 그 높은 거예요.
2: 그런 것 같아요.
1: 예.
2: 약간 아, 지금 키를 제 키에 맞췄어요. 그 원래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 칼라 브루니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버전인데 그 버전으로 하려고 하면 키를 또 다르게 하면 아마 너무 잘 어울리실 건데.
1: 어, 네. 나는 괜찮은데 아. I just always ruin your song, you know? Every time 같이 부를 때
2: 네네.
1: 나 연습 안 하고 그냥 망치는 거예요.
2: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네, 그냥 좋아. 네.
1: 아무튼 예. Moon River.
2: 예.
1: 아 그러면은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2: 사실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그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불러서 엄청 엄청 유명해진 노래잖아요.
1: 그러니까.
2: 근데 가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물론 직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사를 보고 뜻을 해봤었을 때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가사의 뜻이 있더라고요.
1: It's very so the lyrics are beautiful of this song. And they're very simple. They're very simple lyrics, but this song is very very famous. Of course, Audrey Hepburn sang it in Breakfast at Tiffany's. And actually, they wanted to cut this song from the movie, but Audrey Hepburn said no because it was yeah. Anyway, 결국에는 they kept the song in the movie. 이 노래는 원래 영화에서 너무 느린다고 생각해서 빠질까 싶어서 Audrey Hepburn 배우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It was actually Blue River. 원래 이 제목은 Moon River 아니었고 Blue River였어요.
2: Blue River.
1: 네.
2: Blue River 많이 쓰는 말인가요?
1: Blue River? No. 그리고 Moon River 약간 로맨틱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이고 약간 Peter Pan 같은 느낌인데 Blue River 약간 뭐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2: 네. 네. 이 단어 이 가사의 의미를 보니까 문 리버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문 리버라고 표현해서 너 이렇게.
1: So it's more 네, it's more 하더라고요. like what would you say like more poignant title. Blue River is just Blue River.

0: Oh, listen, behind here. And this is Carla Bruni version.
1: Yeah.
0: Oh, so beautiful. Lisa Youngnim, thanks for choosing such a classical song from way back in 1961. 맞아요. 아, 근데 yeah.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TJ씨가 이 네. 노래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가사에 뭐 pronunciation 발음하는 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1: 사실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원데이 그룹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로?
1: 그래서 지금 오늘 있었던 저는 항상 노래 부를 때 I'm. I'm을 그냥 I'm 이렇게
0: 맞아요.
1: 하고 네. You're 이것도 You're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칼라 브루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하면서 그런 거 되게 고마워하면서 또 불렀습니다. 네.
0: So 오늘, I think 네.
1: 오늘도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이 부분도 there도 원래는 그 그냥 했으면 there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0: yeah,
1: there
0: there's.
1: 그냥 there's such a lot of
0: 맞아요 yeah. because there's such SS 그래서 네. 뒷부분은 S 앞부분은 S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여서
1: 아.
0: There's such a lot of snow. There's such. There's such a. There's such.
1: A. There's such a.
0: Perfect.
1: Yeah, there's such a.
0: And 그리고 I'm going 말고 going.
1: Going.
0: Going.
1: Going.
0: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Going.
1: You're going. I'm going. Yeah.
0: I'm Easy.
1: Going your way.
0: 근데. Yeah. One word in here 네. that I would really pronounce a lot. 이 가수 아 그 가사에 아주 틀림없이
1: yeah.
0: 아주 맞게 pronunciation 해야 되는 부분이 drifters.
1: Drifter.
0: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Because
1: see the world.
0: Drifters이라는 말이 조금 로맨틱하고
1: 네.
0: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
1: 네.
0: 뿐만 아니라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S 하고 O 붙여서 너무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0: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아 어. 어, 좋아.
1: Drifters.
0: 아 노래 좋다. 아, yeah. 맞아요. Drifters. Drifters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여행자
0: 아니에요?
1: 뭐 방랑자?
0: 보다
1: 떠돌이
0: 여유가 있고 아무 일이 없고
1: 아.
0: 그리고 뭐 가는 방향도 없습니다.
1: 아,
0: 그냥
1: two drifters.
0: 뭐 가을에 나무 잎이 떨어지면서 바람을 착 타면 그거는 drifter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1: 아, 아 제일 좋네요. 네.
0: 엄청 좋죠? 좋습니다. 착한맛님생 hello, 안녕하세요. 황장남. They're just talking to each other. Not talking to us. Never mind. 아, 그러면은 영어 문제가 없어요?
1: 문제는
0: 진짜 잘했어요.
1: 아 문제는 있는데 일단 그것을 점검 받고 싶었어요.
0: 예, 아까 오케이.
1: 그 발음을 좀 점검 받고 싶었고, 일단 계속 가서 이 노래 가사가 또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좋은데 시처럼 짧아가지고, 되게 뭐 네
0: 맞아요.
1: 즐겁게 보고
0: 그리고
1: 있었습니다.
0: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진짜
1: 네네.
0: 저번 주에 뭐지? 오블라디 오블라다
1: 네.
0: 너무 빠라 진짜 리듬이 너무 너무 빠르고
1: yeah. With a couple of
0: With a couple of kids, yeah 맞아요. Yeah. 어렵다.
1: Yeah.
0: 아 그러면은 우리 뭐 배울까요 오늘?
1: 오늘은 그래서 그 안부 인사 또 묻는 건데. 저번에는 이제 밤에 인사했던 것 같은데
0: 네네.
1: 오늘은 이제 잘 아침에 잘 잤어?
0: 아침 인사.
1: 뭐,
0: 오케이. 아침 인사 보통, 잘 잤어?
1: 보통 굿모닝.
0: Good morning is good. Yeah.
1: Good morning.
0: Yeah.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1: 예.
0: 기본적인.
1: 네네.
0: 예. 근데 잘 잤어? 뭐 치지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If you want to say 잘 잤어 in English, what do you think? 어려워요.
1: 어려워. 한국말로 하면
0: 잘 잤어.
1: 잘 잤어요. 잘 잤어.
0: So 잔다. Sleep. 잤어 is sleep. Same.

0: in when you're asking someone. So you would say, did you sleep well?
1: Ah, did you sleep well?
0: Did you sleep well?
1: 실제로 많이 써요?
0: 어. Did you sleep well? 잘 잤어? Well? Yeah. 어, 잘 잤어? Did you sleep well?
1: Did you sleep well? Yeah. Oh.
0: Good.
1: Oh, nice. 좋습니다.
0: And also, 그리고 그거는 did you sleep well?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이 있고 다들 네트워킹 행사 한 다음에 뭐 헤어져서 바로 방에서 자고 다시 아침 미팅이 뭐 다시 만나서 아침에 어, 잘 잤어요? Did you sleep well? 아, 네네. 침대가 너무 편해서 잘 잤다.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영어입니다.
1: 좀 딱딱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0: 네, 괜찮아요. 오, 네. 네네네. Formal하게. 네. Did you sleep well? 네. 이렇게.
1: 네.
0: 완전 polite합니다.
1: 아, 네.
0: 돌봐주는 표현입니다.
1: 네네. 네.
0: Okay. Anything else? What else? 또?
1: 뭔가 그러면 아침이 좀 지나서 친구들 만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기분이 어때요? 뭐 이렇게.
0: 아, 그냥 how are you?
1: How are you?
0: Yeah. 어. 그 더 깊게 하고 싶으면 how are you feeling?
1: How are you feeling?
0: 근데 영어로 how are you feeling이라고 하면 이게 뉘앙스가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how are you feeling?
1: How are you feeling?
0: 예를 들면 어제 밤에 맥주 too much 마셔서 오늘 아침에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아니면 어제 여자친구랑 싸웠다.
1: 아.
0: 그 다음날 How are you feeling?
1: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걸 아는 거네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네요.
0: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How are you? 그냥 오픈하게 별일이 있어도 없어도 How are you?
1: How are you?
0: 근데 How are you feeling? 어떤 왜냐면요. 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오늘 좀 예, 조심하게 물어볼 거예요.
1: 네.
0: How are you feeling?
1: How are you feeling? Yeah.
0: 좋아요.
1: 네.
0: 가사에서 Huckleberry Friend. 아, Huckleberry Friend. 박 PD, you want to know what Huckleberry means? Huckleberry is a berry.
1: Huckleberry가 그 무슨 소설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그 주인공 아니고 어떤 출연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허클베리라고 표현했다고 들었어요.
0: 그러면은 왜냐면요. 허클베리 핀. 그 아세요? 허클베리 핀.
1: 허클베리 핀이 그
0: 아니 허클베리 핀 F-I-N 소설 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허클베리 프렌드 약간 옛날 노스탈지아 있는 친구예요. 완전 잘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I'm gonna translate this so that I know how to.
1: Huckleberry friend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가 보죠. 그러면
0: 순수하며 평생 지속될 유대감을 공유하는.
1: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하나 있긴 한데 참 방송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0: 네. 그러면 넘어갑시다.
1: 네, 넘어갑시다. 네. 네.
0: 근데 Huckleberry Friend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해요. Huckleberry Friend 진짜 옛날 말. 진짜 촌스러운 말이에요.
1: 그러면 절친, 절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뭐 그냥 예, 맞아요.
1: 그 뭐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로?
0: Best friend.
1: Best friend.
0: BFF.
1: BFF.
0: 근데 Huckleberry Friend 완전 뭐 소설책에서 나오는 것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사에서만.
1: 가사에서. 물리버 가사에서.
0: 가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하루 보내. 그거는 적혀 있었어요.
1: 네네네.
0: 그러면은
1: 좋은 하루 보내.
0: 좋은 하루 보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DJ 씨? 좋은 하루 보내.
1: Have a nice day.
0: Perfect.
1: Yeah.
0: Good. Bye bye. Finished. Have a nice day.
1: Have a nice day.
0: Have a nice day. 근데 영어로 nice, good 그런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빈자리인 것 같습니다. Have a nice day.
1: Have a nice day.

0: 오케이. 뭐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have a nice day 대신에 have a great day
1: 아, have a great day.
0: 아니면 enjoy your day.
1: 아, enjoy your day.
0: 이거는 much better예요.
1: 어, 진짜 진짜 좀 좋다.
0: Enjoy your day.
1: Enjoy your day. 어, 네.
0: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도 되는데 박PD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one. 그것도 괜찮은데 약간 informal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한테 have a good one. 그래, bye bye. 근데 비즈니스 쪽에 have a good one 안 돼요. Have a good one.
1: 안 돼요.
0: 약간 좀 친구끼리로 하면
1: 비즈니스
0: 괜찮아요.
1: 쪽에서는 enjoy your day 이렇게
0: 네.
1: 하는 거 괜찮아요.
0: 아니면 진짜 진실로 얘기를 하면 더뭐 감정 나오는 표현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have a wonderful day.
1: Have a wonderful day.
0: Have a spectacular day. 그래서 이거는 too much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면 이거 잘 맞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TJ 씨가 진짜 착한 사람이고 너무 활발한 뭐 행복한 에너지가 너무 너무 커서
1: 예.
0: 이렇게 have a super day, have a fantastic day.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오, 멋있네요. Have a fantastic day. 오.
0: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have a terrible day, have a bad day. I hope you
1: 그게 좀
0: have a
1: 욕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0: terrible day. 근데
1: 네.
0: 뭐 혹시 필요하면
1: 아, 네.
0: 알면 좋겠지. And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1: Yeah, see you again next week.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Hello, hello. I do love some shiny, right? Bringing you back. Retro feelings.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No, is it not retro yet? Oh, anyway, let's move along.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m Laura McCluckie. We've got lots of cool segment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taking you all the way till 6 o'clock this afternoon. So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Here Stands the Yout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here in Busan. We'll hear stories, thoughts, experiences, and etc. Then we've got Explore Busan, followed by the Global Chatter Squad. That's highlights of the highlights, because that segment's around half an hour long, so we don't give you the full highlights, but highlights of said highlight, you know? You got it. All right, so let's dive right in. This is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Busan Opera House 발레단 선임 지도위원 이주호라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와 그리고 양산에 있는 증산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 저는 아이디 발레 스튜디오에서는 성인 취미 발레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예비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 2022년 약 9월 달에 한국에 완전 들어왔고요.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작품을 또 기획하고 안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았는지, 어떻게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부산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저는 한국에 기우고 한다면 제 고향인 부산에서 제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좀 더 다양한 후배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4: 이주호 원장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아침 9시부터 이제 성인 취미 개인 레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시부터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에 가서 이제 저희 새로운 작품을 위한 무용수들 지도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와서 이제 저희 학생들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엘리트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4: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꿈꾸던 소년이 발레리노가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인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3: 아마 그 중3 때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는 발레를 시작했는데 사실 뭐 발레리노가 되겠다라는 큰 뭐 뜻과 꿈을

0: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성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발레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흥미를 못 느끼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친구들, 남학생들, 제 또래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서 이제 함께 좀 좋은 경쟁이죠. 경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발레에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1: 부산 예고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한 학생이었고 한예종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경쟁을 하셔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주호라는 사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제일 중요한 건 집념과 의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 국립발레단, 홍콩발레단, 에스토니아 국립발레단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꿈꾸는 길을 걸으셨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부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이제 파리에서 이제 뱅센파크에서 제가 러닝을 뛰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유럽에서 예술에 대해서 좀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고향 부산에 와서 좀 많은 후배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1: 부산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에 주변에서 아깝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물론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거다. 막상 현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부산에 있는 이유는 그런 제반을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대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반대로 부산에서 현재 활동하시면서 이래서 부산 청년들이 떠나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0: 제일 중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일단 영위할 수 없다는 게 좀 가장 힘들고 본인들이 원하는 자아실현 그리고 가치를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과 재반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잠재력과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부산에 남을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10년 뒤 이주호님께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부산에 남는 것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꼭 믿고 있고 저 역시 부산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들을 꼭 키워내고 그러한 예술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조금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1: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산은 뭐뭐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나에게 부산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해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올스타 잉글리시 레벨 업 라이프 앤 바이브스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3: 'Hello, my name is Naomi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올스타 커피숍입니다. 어서 오이소.
3: Hello, I'm Daniel. I'm here for an interview.
2: 아, 인터뷰. 우리 커피숍에 면접 보러 왔는가 봐. 자, 저기로 가서 일단 앉을까 해. 자, let's go.
3: Oh, sure.
2: 아, for my coffee shop, morning coffee shop, Wara coffee shop. 아이고야, 알바 경력이 엄청나네요.
3: Oh, sure. I've worked at several different coffee shops. Since I love coffee, working at a coffee shop is something... That makes me just so happy.
2: 아이고, 뭐 일을 해피하게 한다. 대충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근데 보자. 일한 경력이 다 와 이래 짬노? Too short to work. Why?
3: Oh, I guess you're wondering why I only worked at each coffee shop for such a short time. Well, to be honest, it's because I'm quite clumsy.
2: Clumsy? 에헤이, 클럽 가느라고 바빴다 이 말인가 보네. 클럽인가 봅니다. Do you like dance? 제가 왕년에 춤을 좀 췄거든요. 뭐 클럽에 가고 그러는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걱정 말고 일해요. Don't worry, work, okay?
3: Oh, are you still going to hire me? Even after I told you that I'm a bit clumsy? I really appreciate it.
2: Let's go. 자, 가서 일해봅시다. 그럼 일단 커피 먼저 뽑아볼까요? 자, 여기다가 컵을 두고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려.
3: Oh no, I'm so sorry. It's my fault.
2: 에헤이, no sorry.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여기 눌리고 컵을 밑에 여기 놓고 자.
3: Oh no, I'm so sorry. I didn't mean to. Oh.
2: 에헤이, 뭐, 오케이, 오케이. 어제 클럽 갔다 왔어요. 와 이래 덤벙거리노?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컵을 놓고.
3: Oh, no.
2: No. 오늘 배워볼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I'm quite clumsy.
2: I am quite clumsy.
3: Clumsy는 서투른, 덤벙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quite는 상당히, 꽤라는 의미로 clumsy를 강조해 줍니다. 허둥대거나 작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I am quite clumsy.
3: I'm quite clums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BEFM 부산 영어 방송.
6: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6: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